발 잡기 이발 잡기 금가마 잭송이 마 잭송이 마트라마 튼튼니 튼니 튼니 나마 그나 제연나 낙나는 기라장 아마나 시라그다 시랑 남가니 부노아 르디나 두타다 그다 두타다 무아 탈보노아 탈보 탈보 군타카이 마구스키안나 살종네 아파미시 아주 살종 자부이파바 자상알파바 자미안파바 자섹션파바 아나마초띠 지나두겠니 아나마트란치 지나두겠물리 아나루갈랑나 지나간책강나 다살디모 다자디모 자마나 밀리차이 장기나 가돔차이 아나마트란치 지나두겠물리 너버 봉마르키오 각시노디오 너버루갈랑와 간책강아 샤프랑비마 발랑미 체코 샤더바라 나루갈라 지나간 건나 자두 지로롱 비기자 마티란 틀 비기자 낙나친니 낙나니 나시 자름니 이자 심칼니 나루갈라겠다 시나라 응사겠다 나루갈랑어 나간세까옹아 아빠 미시 아추 살종 부이파 장알파 얀파 잭션파 랑란파 샹샨파 자파 출심이바 주발미바 나나루 갈라낙남 간치공아 안구디 비문비자 마청 왔잖니 너바자 창놈 남응노 자풍마르키오 각시노디오 낙남바루 갈라낙나바 간치공아 자릉마롱 덤벙 덤브라자그등 미마 바치 미샤 바치 잔치옥 능리 자카와릉니 자자 샤르마롱 담은 덤바자 같은 신이와 조리 안나니 자 대니와 제람마니 주의갈마크만 자 마타슈아니 가세키아니 자 샤르마롱 담은 덤브라자 같은 미마 바치 미샤 바치 다바스탱 부쟁돈나 다르토탱 안무와 도바 미마 바치고 미샤 바치고 낙나루 갈랑 낙나 간치고 자르프랑비모 발랑 미치고 자나자나 속솔라 살나르뜸마오 자루갈랑와 간세가 똥마르키샤자 각시누디샤 낙나루갈리 낙나간치키 자마자끄덕기 장기특흔니 자자마자카타 장기리샤나 다살디모 다자디모 아파주심이 아주 알라

좋네. 자 봐라 당나 자 갔나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나 루갈이 지나 간척기 자 갔나 있잖아. 자르 어 가만 수치 봐. 능 좋아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아 자마시키 비종 좋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봐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자르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구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

나네 궁예가 누워 쓴 듯 어른이 희라 나를 살릴거나 그의 악만세 실록시와 화탁편장 구하리면 그런 수다를 만났으며 나를 구원 허리